0: hits you love only on 97.9 female radio.
1: 기분 좋은 일 하나가 생겼어. 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니? 그리고